구루구루하리 타겟이 두병 온다 타기바 히라짜리 두지 짜리 히라띠 두지 히라띠 두지 우리 하이뿡 하기노 운도 우리바 요코치 후리후리시 하기야 마게마게 요리요리시 이끼바 우지스카슈또 오아리야 후 이끼도 이끼바 후사 수이쿠니 하큐 후지스티 하치 하큐 룩사도 타카라 교다카 마지